0: 나 아내라니야.
1: 아보베류.
0: 걔 아니고 코안 보박대야니. 아보박대라는 엄마 디리호가.
1: 에야, 그 지켜보이 박해대와.
0: 나이라. 뭐 아이리라. 진짜 꽈와 진노 티야나.